0: 빵짱 예비촌.
1: 대표 소리 가구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가 가밋 서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팔 금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광고각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밀람바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와
2: Choy, bakla ko na bichay sa gilim nun. Ang basko, gitala Choy ang igo, Choy.
3: Ay, Day, hindi ta kapagbaligyan si na Day. Kay baskog na ang igo sa imong atay.
2: Ay, matuod ka, Choy. Di baligyan ko, Choy, sang may igo, Choy, sa tagipusoon, Choy. Kay painom ko sa migo ko.

0: 깜짝 예리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이 쓰바나이
0: 깜짝 예리죠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르테 밀로칼 끝망한 바다이 싹갈라와까
0: 깜짝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벨락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트 오라스
2: Choy, may alcohol ka ba na, Choy?
3: Day, ano mo ang alcohol?
2: Ipaligo ko sa bigo ko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a nagatapik sa iya. Babay, Dor!